저희 지금 또 어쨌든 말까요? 원칙각 거의 우튼 하우게 아이하 지금 히드굿 저희 육스근 이스나근의 원칙이스게 제 처바지각 내 디탁수도 지금 히드굿 그야 위에 버스 가지고 야 디토 다그나코 호데야 이 이따 원치게 아 위치 시스템 히그약 아우덴 이스터 마이헤 체시비게 아그노 메가즈 벤부치게 아야 우디 데치게 멘스톡체 이야 게야 에마미나노치게 에고 아이헤 사사이헨 스톰노 야나노 토게 아브이타그노 헤 마미나노치 디스 멘스톡체 그야 우헨지세이 Abnustage behemag big still sabot jiskostegia. Egon jispsa do daginoch, I inga mamuinanoch. I mitunga big do still high in a nako gets gone eddy to daginoch and this minstukia. Egono eight nanos of the ditcher we each chessibia. Give me no that mean that do stegia of the ditcher chessibi. Egono's batuganga, a medwanoch, a medwahagnodon, a nako a usnijuch. I was Shijusnijo, Chikunu, EU, Ishi Summer Games, Jitsubikokia, Mina Dusteja, Nishtano, Dis Nishtano, Niana Tijiskasadega, Agunawai, Chitnanoska, Dedicha Chesibi, Agunawai, Mingana Dusteja, Sasai, Sasmaskoja, DS Quioj, Genji, Msuanu, Itawanka, Jiga Medwa Sujia, Ayaskuba Doga, Gendu Medwado, Dedicha Chesibi. Board of Compensation.
Jo dagno dai ha school commissioner agno ai wap che mi wap che ya ap tu che ni anu shabut se ji skus de ha gut tage but gun games no snano speaks to this good or see speech ge and de che och bit ga no chen he him sni che ya mishin hi jogung okay big still and this good or see speech ge ya ni agan ka jim snow snano sen ha agno jap tu che ni anu shabut se ji skus de se do dagno chen ha agno go eat see them hagno do a wench ge Eka gwi upas gwa gadam skmat sa yw tgwyo dihtu dag noko, e wyt sitim hi gwiag.